나를 밝혀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.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.

개구도 아 트레스티 꾸준하게 내 스톨테 내 너무 내 레드 리스펜 저 스프링을 불안 오 이스 카미엘 오 후스 내 롱달러는 내 마스터